0: 머니.
1: 대디.
0: 아래마. 또 아키 절설하우지. 러임로또 아지 집하러 가다마. 다고 따고 서부디나 어떻게 해보네. 다치카 오피스타 또 아마 거로도 2 킬로미터 돌래. 서부벨에 데카자 해이 파리워.
1: 대디.
2: 사르 바리비.
0: 허. 또메 머니 상에 자러. 무 버스에 자우지. 또무고 또마 오피스 퍼전도 펑쳐야 돼 아시비.
2: 아픈 칸이 코스터 가리.
0: 아래 나 코스터 콘. 무또 에리아 구지비. 세이바드 살리지비.
2: 아서버나니.
1: 제란도.

0: 엄청나 그리워가 아시오.
1: 나리.
0: 정원에 그 목가를 그리워 가봐.
1: 나리.
0: 해 알았니? 해 알았니? 또 먹고. 나리. 나무스카.
1: 나리.
0: 뭐하니 하라님? 너때 라길래 맞아봐. 뭐하니? 만나봤으면 그 대체로 라힘 아니면 그 대체로 아세동이 그 대체로 또 알았나 고맙고 나머스카 고맙고 나머스카 마모
2: 마모 마모